나시망 비 사랑니 쿠랑 프로그램모 원카메 솔레 상마 아르주닝 버트 상마니 릉가파 기트랑코 바크나 소나마나하 드득사니 자만노 스킹바지 와헌 나시망 델리 스테이션 오니 호타 스카그바 힌디 코보랑코 아로 졸졸 잉글리시 코보랑코 바 스킹봉아바지 오크나 소나만겐 얀 아카쇼아니 투라